저는 여기 서울의 슈퀴티티 엠메노에이드라고 고야돌이 난조두때 몸맹뚜나 따리 아라라 우리 피시에 대자 오노 저세 뭐 오노 오늘 벗어요 오늘 나 벗어요 이씨